2.9% 상승했습니다. 전주 고정 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5%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11.6%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175억 3,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74억 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대음역 수출입 총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의 발전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담당기 우리이사에서는 연간 발전 목표 의무를 겨냥해 정밀하게 힘을 기울이면서 고정자산 투자, 공업 경제, 소비 시장, 문화 관광 산업 및 대응력 안정 장성을 힘써 추동하는 한편, 경제사업 목적성, 정확성, 실효성을 갈증 제고하고 더욱 큰 결심과 유력한 조치로 3, 4분기 경제 운행 난관전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할 방침입니다. 훈천시 전공위에서는 공유의 정량함을 전하고 방서 조치로 건강 수호 주제의 위문 활동을 전개해 공유의 조직의 따뜻한 관심을 고운 작업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에 시원한 보호 우산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번 위문 활동은 고온 작업 중점 군체와 중점 업종 및새 취업 업태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루게로 해당 단위 43곳을 위문했고, 일선 종업원 2,948명에게 혜택을 전달해 광범한 노동자들이 공회 조직의 따뜻함과 배려를 절실히 감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공회의 상시와 종업원 봉사의 중요한 단체로서 공회와 광범한 종업원들의 거리를 갈증 좁히고 진정으로 일선 종업원들의 긴급하고 어려운 고충을 해결해 종업원 봉사의 마지막 1km를 소통시켜 종업원 군중들의 귀속감, 행복감과 획득감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성정부 보도 办公실의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 제국이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8월 16일 오전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는 성정부에서 주최하고 성인민위원회, 성체육국, 매하구시 정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운동회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중국금 구축을 주제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준수하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하고 전민 건강 단련 전략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합니다. 운동회는 근해 영선, 민족식 씨름, 민족 건강 체조, 민족 무술 등 11개 경기 종목을 포함한 16개 경기 절목을 설치하고 동시에 5개 공연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총 전성 각 시조, 장백산 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 1,300여 명의 선수 지도원이 참가합니다. 휘장, 주제 노래, 마스코드도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릴 군촌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락엽과 쓰레기 등이 쌓이고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이면서 도시 환경 관리와 시민들의 출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 노동자, 배달 기사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민생 봉사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환경위생 노동자들은 우비를 입고 작업에 나서 배수구 주변에 쌓인 락엽과 잔물을 제때 치우고 도로 위 고인물과 부유물을 청소하며 세심하게 도로 정결 작업을 진행해 도로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출행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비 오는 날씨도 도시 민생 봉사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배달 업무의 난도가 높아졌지만 배달 기사들은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안전하게 배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음식과 생활 물품을 제때 각 가정에 전달하면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생활 수요를 보장해 도시의 따뜻한 생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며 시민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창한 업적은 없지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기여가 있습니다. 환경위생 노동자들과 배달 종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작은 실천으로 도시 환경관리와 민생봉사의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평범한 책임감으로 도시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과 따뜻한 일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광범한 군중들의 정치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본토의 문외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2026년 변경도시 스타 빛나는 훈촌 전민재능 선발전 신청 통로가 가동됩니다. 선발전은 훈초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훈초시 문화관, 훈촌 방천 3강국제관광그룹 유한회사에서 주관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피복면이 넓으며 일반 특혜성의 원칙을 견지합니다. 국적, 호적, 연령,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 사회 문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개방합니다. 성악, 무용, 민악의 3대 코스를 설치해 개인 성악, 개인 무용, 개인 민악, 단체 성악, 단체 무용, 집단 민악, 연주 등 6대 항목으로 세분하고 조선족, 만족 등 소수민족 특색 악기도 참가할 수 있어 훈춘의 다민족 융합문화 특색을 충분히 재현하게 됩니다. 대회는 전민 신청, 예선, 본선, 결승전 4단계로 진행해 선발하며 전반 과정은 무료로 참가합니다. 젊음은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주선율을 고양하고 변경의 풍모와 시대 정신에 부합될 것을 요구합니다. 참가 선수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단체방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 명단, 조별 및 경기 일정 배치를 공지합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함께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가 주변에서는 여전히 물건을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현상이 발생해 소구역 전체 환경 면모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구역에서는 집 앞과 뒤편에 잡동사니를 어지럽게 쌓아두는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화분, 스티로폼 상자 등 생활용품과 벽돌, 시멘트 포대 등 건축 폐기물을 집앞 계단과 뒤편 빈 공간에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구역 전체 면모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관리와 주민들의 문명의식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집중적인 정돈 개진이 시급합니다. 이에 광범한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자물을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잘못된 습관을 스스로 개선하고 건물 주변 공공 공간을 개인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하며 깨끗하고 정돈된 주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공공 공간이 다시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 상반기 연변조 경제 운행은 안정속에서 추진됐고 중점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혼조시 전공에서 공해 정량함을 전하고 방소 조치로

건강수호 주제위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길림성 제국이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에서 거행됩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앙과 성당이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보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 경제를 안정시켰으며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주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규모 이상 공업 총생산액 등 지표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조 경제 운행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호전되며 품질이 향상되는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501억 6,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5% 상승했으며 상승 속도는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는 15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 2차 산업 증가치는 175억 2,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5%, 3차 산업 증가치는 310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전주 고정 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5%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11.6%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175억 3,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74억 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대음역 수출입 총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의 발전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담당기 우리이조에서는 연간 발전 목표 의무를 겨냥해 정밀하게 힘을 기울이면서 고정자산 투자, 공업 경제, 소비 시장, 문화 관광 산업 및 대외무역 안정 장성을 힘써 추동하는 한편 경제 사업 목적성, 정확성, 실효성을 갈증 제거하고 더욱 큰 결심과 유력한 조치로 3, 4분기 경제 운행 난관전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할 방침입니다. 훈천시 총공회에서는 공회 정량함을 전하고 방서 조치로 건강수호 주제위문 활동을 전개해 공회 조직의 따뜻한 관심을 고운 작업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에 시원한 보호 우산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번 위문 활동은 고온 작업 중점 군체와 중점 업종 및새 취업 업태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루게로 해당 단위 43곳을 위문했고, 일선 종업원 2,948명에게 혜택을 전달해 광범한 노동자들이 공회 조직의 따뜻함과 배려를 절실히 감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공회의 상시와 종업원 봉사의 중요한 단체로서 공회와 광범한 종업원들의 거리를 갈증 좁히고 진정으로 일선 종업원들의 긴급하고 어려운 고충을 해결해 종업원 봉사의 마지막 1km를 소통시켜 종업원 군중들의 귀속감, 행복감과 획득감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성정부 보도 办公실의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 제국이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8월 16일 오전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는 성정부에서 주최하고 성인민위원회, 성체육국, 매하구시 정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운동회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중국금 구축을 주제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준수하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하고 전민 건강 단련 전략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합니다. 운동회는 근해 영선, 민족식 씨름, 민족 건강 체조, 민족 무술 등 11개 경기 종목을 포함한 16개 경기 절목을 설치하고 동시에 5개 공연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총 전성 각 시조, 장백산 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 전 300여 명의 선수 지도원이 참가합니다. 휘장, 주제 노래, 마스코드도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릴 군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낙엽과 쓰레기 등이 쌓이고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이면서 도시 환경 관리와 시민들의 출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 위생 노동자 배달 기사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민생 봉사가 자질없이 이어지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환경 위생 노동자들은 우비를 입고 작업에 나서 배수구 주변에 쌓인 낙엽과 잔물을 제때 치우고 도로 위 고인물과 부유물을 청소하며 세심하게 도로 정결 작업을 진행해 도로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출행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비 오는 날씨도 도시 민생 봉사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배달 업무의 난도가 높아졌지만 배달 기사들은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안전하게 배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음식과 생활 물품을 제때 각 가정에 전달하면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생활 수요를 보장해 도시의 따뜻한 생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며 시민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창한 업적은 없지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기여가 있습니다. 환경 위생 노동자들과 배달 종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작은 실천으로 도시 환경 관리와 민생 봉사의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평범한 책임감으로 도시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과 따뜻한 일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광범한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본토의 문외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2026년 변경도시 스타 빛나는 훈촌 전민재능 선발전 신청 통로가 가동됩니다. 선발전은 훈초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훈초시 문화관, 훈촌 방천 3강국제관광그룹 유한회사에서 주관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피복면이 넓으며 일반 특혜성의 원칙을 견지합니다. 국적, 호적, 연령,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 사회 문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개방합니다. 성악, 무용, 민악의 3대 코스를 설치해 개인 성악, 개인 무용, 개인 민악, 단체 성악, 단체 무용, 집단 민악, 연주 등 6대 항목으로 세분하고 조선족, 만족 등 소수민족 특색 악기도 참가할 수 있어 훈춘의 다민족 융합 문화 특색을 충분히 재현하게 됩니다. 대회는 전민 신청, 예선, 본선, 결승선 4단계로 진행해 선발하며 전반 과정은 무료로 참가합니다. 젊음은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주선율을 고양하고 변경의 풍모와 시대 정신에 부합될 것을 요구합니다. 참가 선수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단체방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 명단, 조별 및 경기 일정 배치를 공시합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함께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가 주변에서는 여전히 물건을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현상이 발생해 소구역 전체 환경 면모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구역에서는 집 앞과 뒤편에 잡동사니를 어지럽게 쌓아두는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화분, 스티로폼 상자 등 생활용품과 벽돌, 시멘트 포대 등 건축 폐기물을 집앞 계단과 뒤편 빈 공간에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구역 전체 면모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 관리와 주민들의 문명 의식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집중적인 정돈 개진이 시급합니다. 이에 광범한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잔물을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잘못된 습관을 스스로 개선하고 건물 주변 공공 공간을 개인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하며 깨끗하고 정돈된 주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공공 공간이 다시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 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 상품 할인 등 방식으로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길림성 관광 쇼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훈촌 킹크랩 전시 판매관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다국 전자 상거래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를 융합한 신형 체험관으로 관내에는 림시 양식 수소, 표본 전시 구역, 전자 상거래 생방송 구역, 킹크랩 기념품 전시 판매 구역 등 구역이 설치돼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하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날의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 상거래 산업단지에서는 단지 기능을 부단히 완비하고 기업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며 무역, 물류, 봉사가 일체화된 산업 생태 전환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로 파는 다국전자 상거래 종합체를 전력으로 구축해 다국전자 상거래 산업이 집결해서 강대해지는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지금까지 훈촌 동부가 다국전자 상거래 산업단지에는 전자 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등 190여 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단지 입주율이 85%를 초과해 선으로 길림성 성급 다국전자 상거래 산업단지, 성급 혁신 창업 시범기지, 성급 대학생 창업단지, 성급 신규 전자 상거래 산업기지 등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정부 보도 판공실의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 제22 운동회 및 제5기 성장애인 운동회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려원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5대 경기조를 설립하고 총 91개 큰 종목을 설립했으며 종목 수는 지난 대회 대비 17.95% 증가됐습니다. 청소년, 사회군종, 종업원, 대학교 사생, 기능공 대학 학생을 포함하고 여러 조의 시합은 지역별, 시기별로 분산 전개됩니다. 기능공조 경기는 현재 이미 결속됐고 사회조, 종업원조 나머지 항목은 8월 말에 전부 경기를 마치며 전성 67개 대학교 만여 명의 사생들이 대학교조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 운영 모식을 혁신해 8개 청소년 중점 경기만 려원에서 개최됐고 빙설, 사격 등 종목이 각지에서 분산 배치함으로써 경기 운영 압력을 균형적으로 조성했습니다. 8월 8일에 성화 봉송을 가동하고 9월 18일, 13일에 각각 려원 체육중심 슈퍼 ONE 롱구 주제락원에서 폐막식을 개최합니다. 다음 단계 조직위원회에서는 경기장 개소, 절차 리허설 등 준비 마무리 사업을 다그치고 간단하고 안전하며 정체로운 청적 요구를 단단히 틀어줘 려원 도시의 풍모를 과시하고 길림 진행의 활력을 채원하는 체육 성회를 구축 전시하게 됩니다. 다음, 중국과 러시아 쌍방 무비자 정책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훈촌으로 와 관광 쇼핑, 양식 및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밀한 편민 봉사로 멀리에서 온 러시아 관광객들은 이 변경 도시에서 이동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훈촌 시내 주요 상업거리와 종합 쇼핑 중심을 걷다 보면 동행해 물건을 고르는 러시아 관광객들 어디서나 볼수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은 기본적인 러시아어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의류, 간식, 생활용품을 고르는 일부터 이동 경로 문의까지 러시아 관광객들은 언어 장벽 걱정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쇼핑과 문의를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어 변경 상업무역, 문화관광 분위기가 더욱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훈촌시 중의원 진료대청에는 전문 러시아어 통역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접수, 진찰, 검사, 수납, 약 조제에 이르기까지 전반 진료 과정을 한 번에 동행해 도와줍니다. 병원에서는 상시적으로 러시아 관광객 대상 안내 및 동행 진료 봉사를 제공하고 요청 시 즉시 대응하는 이중 언어 봉사 체계를 구축해 언어 소통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많은 러시아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입국해 중의 양생 치료를 받는데 다국 진료 경험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북도에는 1년 중 가장 무덥고 습한 시기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는 불편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무 일꾼들은 광범한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더위 예방과
올바른 건강 관리를 통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0: 보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위로 인한 질환은 햇볕을 쬐어서 생기는 것이며 외출하지 않고 햇볕만 피하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무일구는 온열 질환의 주요 원인은 단순히 강한 햇빛이 아니라 고온, 높은 습도, 환기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복 기간에는 공기 중 습도가 높고 기압이 낮아 집안에서 오랫동안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가 밀폐된 찜통처럼 변할 수 있으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복더위는 가장 견디기 힘든 날씨로 불리지만 한편으로는 건강 관리를 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낮에는 15분 내지 20분 정도 적절한 휴식을 취해 마음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여름철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를 선택하고 산책이나 발담금 등 가벼운 운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날씨는 감정더위로 불리는 정서적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등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张作霖掉着眼泪向杜老盼告别，把老头急得什么似的。准知道这些事儿跟儿子杜立三有关系，但张作霖又不提。正在这时候，外头一阵大乱，噔噔噔噔噔噔噔噔，咣当！门这一开，唐二虎、田的丫头抱着孩子从外边进来了。唐二虎一进来就吵吵：“我老当家的，我这怎么回事？这他妈的是怎么回事？我哪点得罪少当家的了？为什么他派人要杀我们一家三口？”你说这为什么是你的主意不？为什么要杀我？唐二虎跟张作霖不一样，不吵吵不说话，嗡嗡的这几嗓子跟打闷雷相似，把杜老盼急的好悬没背过气去。这二虎啊二虎，你慢慢说，这究竟是为什么？我还问你呢，你问谁呀？你不信你问刘小春，他在外头呢，叫他进来。刘小春是谁？八大炮手之一，那跟随老盼也多年了。刘小春从外边进来了：“老当家的，我问你，有没有这种事儿？谁要想杀二虎一家？老当家的，我有罪，就是少当家的派我去杀他们。无冤无仇，我怎么敢干这种蠢事？因此我告诉二虎赶紧快走，谁知道他跑到这儿来了，我不放心，我也跟来了。”
3: 哎呀，
2: 甭问，张作霖、唐二虎都要被这暗杀，主谋就是杜立三。老头可气坏了，这一着急不要紧，一口血吐到床上。张作霖赶紧给擦，赶紧抢救，好半天老头才缓过这口气来。去叫王兴元来，快叫王兴元。王兴元谁？豹字夜猫子，是他的卫队长。王兴元是闻讯赶到，老当家的有什么吩咐？去把杜立三这崽子给我抓来，遵命。这王兴元那是黑脸的，对老当家的忠心耿耿，老当家的说什么是什么呢？他可没有情面，领着几个人去了。时间不大，把杜立三五花大绑的就给提了来。 到屋里，王兴原一推他，跪。杜立三看看汤二虎，瞅瞅屋里的张作霖，又看看他爹，扑通跪在床前。杜老盼一见着他，手脚气得冰凉，好半天没说出话来。他老伴儿就劝：“老头子，你可压压火，消消气儿，有话慢慢说。你看把你气的这个样子。”小栗子，小栗子，我问你，你为什么要杀二虎一家？为什么欺负你兄弟老嘎子？你说。杜立三低着头，一句话也不说。为什么？没词儿啊。那说了半天，究竟怎么回事？咱们还得从头说起。前些日子，杜老盼病倒了，那病啊非常严重。杜老盼真想张作霖，让杜立三呢带了几个人上赵家庙去找作霖。临行时告诉他，无论如何把张作霖给我找来，我得见他一面，死也瞑目。杜立三领命之后没走，转身去找狗头军师宋庆莲。见着宋庆莲，杜立三嘴里不干不净的，就说他爹老糊涂了，老不死的。我不明白，这张作霖对他有什么好处？他怎么这么惦记他？临咽气之前还想见他一面。他对他这亲儿子从来没有这种感情，你说气人不气人？这叫我找他去，你说我是去我是不去？宋庆莲就劝他，少当家的，你呀你别着急，我看这未尝不是好事。什么好事？我看得清清楚楚的，他把张作霖找来要托孤，临咽气之前要留下遗嘱，显而易见，冲他对张作霖这个亲近劲儿，肯定得把青马坎划出一半来给张作霖。你说这老头这不糊涂死了吗？他要真那么做，我这就通不过。宋庆莲一晃手，未必。少当家的，你过虑了，老当家的不糊涂。再这一说，人张作霖也不指着这个，人家现在的势力超过咱青马坎。老当家的无论怎么说也不能胳膊肘往外拐，吊炮往里揍。你是他儿子，他要真不在了，这些东西都是你的。他也许见着张作霖呢说几句心里话嘛的，这人老了都犯这毛病。不行，我不能去找。宋庆莲说，你要不找，老当家的要问怎么办？你别看这阵病重，过两天病要好了呢。他老人家那个脾气你是清楚的。杜立三也没词儿了，那我所以才找你商议，你说怎么办？这张作霖不死是我心腹大患，既生鱼儿何生亮，怎么蹦出个张老嘎子来？哎，少当家的，我看这样，下山你就下山，你别去赵家庙。据我所知，张作霖的全部财富都在红罗涧搁着呢，那是个大仓库啊。我说你敲他一家伙怎么样？你要把这事办成了，就断了张作霖的财源，就断了他的命脉，这几年他就等于白帮他。哎，甭咱打他，他自己就乱套了。嗯，杜立三说这是好办法。另外少当家的，这个事儿干成干不成对咱都有好处。哦，此话怎讲呢？少当家的你听啊，干成了